0: 좀 미국이 왜세 지금 뭐식 매나 관대 탐지 낭도 미루었다. 왜세 지금 대 예배 최 탐지 대 레제도 샤워 좀나 해삼 시기 이시 장난겠네 지금 무슨 뭐 인데 도식시 다 대상들마 但你这个学的人控制什么也行，他的说不起不对么？些是送给团员，你们耐心起步的特别团员的，哪个特别每个这个没这些毛子？他的那啥来还容易上哪下？你这看着这边是另外一句东西嘞，你这看着嘞，这个人情学院呢，东送对不贵当，西送送不当。저의 틀리 다시 디스 삼매리 테세 미식 틀리수 용거리케니 루수잠 외세 나간 반작베 수신이의 따도네 시시하도 텐데 심기 뇽마 텐데 심기 뇽마 털도 대충준 머시도 심지한 남기 난그 감주다 치료기 내리다 롱주로 속고 탐제 용수 꺼진 새로운 남의 풍부남 외세도 팀내 라야 레지왕기 직진 침매 벌써기 풍부남 샘대 랑당수 샤베 추기 통모매베 코웨 콜로남 기신 개미 세모더 나올 세베 능시 샘 터두근 거네 능시 샘 터두근 거네 팀의 거봐 뒤져야 매라 남식 레룽그 여와 바자다 세바 탐지 라른 매담의 추기 냐오는 시보 대세 샘 뇽마 미식은 오 디니 대가랑 말해 심용은 미식은 오니 대가랑 나바 탐지 캠베 이시수 로아 마도 탑세 연대 샨설라 라 밀레베 주진기 시 주고 루주기 아다 가서 그 림마다 얘는 학벌 주두기 나로리야 시 구숨 살송도와 시 주고 외사절 시 주고 명단에 나고 데뷔 타바니인데 매매 인도자네 시세명다 간단 리뷰 타바니인데 그 추구다 가서 우리 그 정신 남다 다가는 시 코라 똥소 그 레바 매듭이 지금 뭐네 야 죽음인다 이런 용도 돼봐 그런 상황도 왜 그도 우리야다 싸워 싸워 손을 주제리 아니 세주기 싸워 니주기 싸워 아니 치주기 싸워 구승군 남자한테 실수용도 와 어다 저 지금 코 지금 인벌 나 뒤에 대 시 상제로 속의 민다대 타쳐버 심지제 심지제레 나와숨 기준에 되게 쉬야들이 심지제레 나와숨 기준다 낭지 토송 낭지 나와숨 기준다 대래 군도 교와 피주다 대래장 공해 쉬버 림지 기준다 군도 유문 만남라 때네 레 소주다 레 대왕게 로소수 깨는 남 깨는 탐지당 내 토면 탐지 용순 주변 주장 대단히 내급 터도도 대단히 내급 탐지도 육매생 품주매진 밀림니지 춘주도 샤왔다 뉴주 대의 교주도 능주당 대니지 준세래 규모대비 등세지 나버 장완나 뉴주 강남 마다고 실을 쉬고시 미주소 준지 전부 나서 땅을 차라
1: So then, in the commentary, Jangun Kongtu summarizes his statement and states the conclusion. He says that in this context, when we read references to the term jnana, which is transcendent wisdom. We should not understand it in terms of just any other form of jnana or wisdom, but rather we must understand in terms of jnana or wisdom at the level of clear light, the mind of clear light. And similarly, when we find references to the term resonance, self-resonance of something, we should not understand it purely in terms of a resonance of anything, but rather resonance of that innate mind of clear light. And then he goes on to explain that in the Dzogchen literature, sometimes the clear light is described as being that of unconditioned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면접 표고 있으면 우수심이 되게 딱 면접 표현 주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딱 그죠 딱 그래도 스제식을 넣는 거 말이야 스제식을 넣으셨나 꾸지였어 네 과연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사람 좀 봐요 이해들 왜

0: think about one's interest and other's interest, we have a notion that somehow they are unconnected, unrelated, they are independent of each other. We feel as if that the suffering and happiness of others really have no relation to my own experience of suffering and suffering and happiness. But if you examine this carefully, this is, however, not the case, because fundamental facts is that since individuals are part of a community, therefore, if there is a negative impact upon the community at large, individual members of that community or society also suffers naturally as a consequence. Therefore, individuals are really part of this wider community, and therefore particulars are one instance of the universal. Therefore, when the generality suffers, the individual constituents of that generality will also suffer. So when you think in these terms, we will understand that one's own interest is not really that independent or unrelated to the interest of others.
1: Tene nini rang chebren zimbe rang che jinzing lo tan di ngane che ta soso le ya ene pu ne da wa ji yong ya yue na ta zu du go se de
0: wa. And furthermore, we can also think in the following way, that if by perpetually harboring this self-cherishing thought, we can fulfill our self-centered aspiration to bring about our own happiness, if it can really successfully do this, then by now we should have succeeded it.
1: But a message you go on to share with you now, yeah, but give it a minute and that didn't be a shady yard. But I 나오냐별로 남 여번에 진지디 여유로다. 전에 진지디 관에 간다시 소수배 케어야로지 그 뒤에 제대로.
0: So, for example, in the case of all of us here, human beings, one could say that almost from the first day of our birth onwards, all of our actions, most of our actions, lives were driven by this self-cherishing thought. And then from the Buddhist point of view, we have been engaged in this task since the beginningness throughout all these lifetimes. So this self-centered motive really lies at the heart of our action. And even from birth onwards, we are always trying to seek something for ourselves to gain, to achieve some gain and so on.
1: 다 아 말한서 다 미지대가 온다 잡이네. 다 이네 그 릉신기다. 풍부지 두섬니네 내기 때 그나 가외 때 치외 때 차대기 알아. 다 대대비 참배 간다시 동해 먼구치 말한서 넘기다 가서 다시 그 생기기다 동해를 생각도 시야되 그러와. 다 산지에 쉬어타는 두 시장이오나 다 니지디 롬 못해 왕 중얼에 있어. 자, 로 모티브스하고 로 현지기 생이 말해서 로 현지 그런 식 말해서 제가 잠깐 모티브스하디 로 현지 그런 식 말해 인도산에 고 세도 로래. 디 인베 좀 전디 코다 겨인 등에게 로 뒤에 직지하래. 로 뒤어다 로 모티브 이후부터 고 견다 차대기 하래. 그래서 견대추 직슈 또 패나 견대추 직슈 또 숨으라디 춘이래. 자, 디네 인베 인도 디네 그 타네다. 아, 가소래 그게 상당히 늦었네. 나란즈 남주 영자 현지기다 동해를 시대에 뜻해디 야야 또 치나? 아, 롤루브로 치기 중앙 인바 이르산에 롤루브로 때 그 가로 치기 세드로 치기. 나 중전 뒤에 나란즈 남주 영자 앞에 세드 매배 다 깨가 나시 동해 시대에 뒤에 세드 여러 치기 가소다 차대가래. 자, 근데 인바 이르산에 따오 아. 그러니까 chā chīng dēng rāng chīmrā